0: Tuesdays and Wednesdays just got better with Pizza Hut. Get a large pan pizza from just $10 on the 16th, 17th, 23rd and 24th of June. Choose from flavors like Very Beefy, Chick Ham and Shroom, or Barbecue Chunky Chick. Or spice things up with a large Otta Laksa pizza for an extra $3, limited to 2 per order. Valid for self-collection only. Order now on the Pizza Hut website or app. TNC Supply. Pizza Hut. Feed good time.
1: 이거 버리는 거 버리고 이게 비닐 저기 이거 BE 분량으로 그거 맞아 이거
2: 6 days a week Mughal works from 8 in the morning till 5 in the evening.
1: 처음에는 저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거기 job 없으니까 자절도 알 수 못하니까 그다음에 여기 고행 허가제로 시험 봐면 갈 수 있다고 나오니까
2: 15 of the plant's 40 workers are foreign nationals. The rest are local South Koreans.
1: 왜냐면 저기 다 아저씨들이 있으니 50 넘어 있는 거 50세 넘어 있는 거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. 처음에는 나올 때 좀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반말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.
2: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wary of migrants. In the 2010 to 2014 World Value Survey, about 44% of South Koreans said they would not want immigrants or foreign workers as neighbors. But by 2017 to 2020, that figure had fallen to 22%.
3: 우리가 생각할 때 일시적인 순환형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러 온 사람, 이 인식입니다.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 정주화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개념이 조금 없었다는 거죠. 아직도 그 인식은 절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4: Hello. 안녕 모험 직접이래.
1: 일하다가 아니면은 저기 아무데나 가면 더 한국어 못하니까 그거 때문에 더 힘들어요. 처음에는 있는데 지금은 조금 영상으로 자주 만약에 하루 영상으로 통화하니까 조금 괜찮아 지금 요즘에는 가능해요.
2: Blue-collar workers make up almost 90% of South Korea's foreign workforce. But that composition is changing.
3: 우리가 숙련공을 도입하는 제도들, 그다음에 유학생 비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특화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우수 인재 유치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
2: Beyond economic opportunities, what makes South Korea attractive to foreigners? Here, BTS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it.

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되는 유리 재질로 된 용기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. 생명을 부여한 듯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, 저거 너무 예뻐서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자라고.

자연적으로 분해해야 되는 유리가 이제 자연에 그렇게 크게 해가 되는 그런 소재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그 정도 몇만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. 유리는 조금 더 기능적인 쓰임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머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.

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쉽게 보이고 쉽게 생각되는 그런 하나의 유리병이지만 저에게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.

유리가 녹았을 때 그 빨갛게 달아올라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

0: 되게 이제 흥미로워합니다. 이게 왜냐면은 진짜 여기서 소진되고 있는 그 폐기될 와인병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신기해하고요. 우리 매장에서 다 사용되고 남은 빈 와인병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되게 매력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봤고요.
1: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, 제가 이 병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 제 주위의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유리 용기들, 그러니까 각종 뭐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병들을 버리지 않고 다 세척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냥 따로 다 주시는 거예요. 썼다는 부분이 작업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제 주변 분들에게 전파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죠.

말총공예, 우리나라에서 말총공예는 전통적으로 모자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 모자 자체가 입체적이거든요. 그래서 말총이 입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총으로 해서 말총이 입체가 되는 거를 이용해서

말총 스스로 어떻게 생명력을 갖거나 독립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가 된다고 느껴졌거든요. 그래서 그 입체가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, 네, 그래서 그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.

작품을 만드는데 그때 한 두 달 정도 걸렸었는데 그 두 달 동안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말총을 짰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 스스로에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품 제목은 성실의 시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.

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에도 어떻게 배웠냐면 말초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져봤을 때 굵기가 균일하고 매끈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좋은 말초응을 골라내는 게 가장 그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말총을 골라내는 좋은 눈은 사실 눈만이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는 촉각도 필요한 거라

말총공예는 처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형태대로 나무 틀을 만든 다음에요. 근데 나무 틀을 만들 때는 저의 제주에 있는 집에서 삼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

그 후에 나무 틀에 이제 말총을 감아서 짭니다. 말총으로 작업할 때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말총이 단섬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매듭 지으면서 가야 된다는 점이

0: 말총공의 장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시작하게 됐고요. 그 이후에는 제가 그때 석사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게 석사 논문으로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유물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 작품이 유명해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말총공예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화니까 그 말총공예가 가지고 있는 미감 자체는 사실 충분히 검증받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만들었을 때 더 아름답고 많이 각광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
1: 다혜 작가님 그 아름답 그 에스테틱 자체도 아름답지만 사실은
0: 행잉할 때
1: 그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그 머티리얼을 얘기했을 때 말총이 굉장히 딱 아 말총하면 뭐 갓을 만든다든지 그 기본적인 그 예전에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작가님의 작품은 그거를 다시 현대화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.
0: 만약에 부조 형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뒤에서 판이 받쳐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자연스러운 곡선을
1: 작가가 그거를 준비하고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어떤 열정 그리고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출해내고 또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

로에베 자체가 스페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로에베의 고향인 스페인에 가서 전시를 한다는 게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. 제가 이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경험은 사실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. 근데 마드리드 전시가 이번에 두 번째 개인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제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감상을 얘기하는 게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고 사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 뭐 나를 희생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은 지속하기 정말 어렵거든요.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. 그거를 저 스스로도 좀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더 즐거움을 많이 얻는 편이라서 좀 스스로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